0: 어 대단히네. 말하는 주제가 냠냠 들도 스파이를 자네. 아니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에 배 거리 루유를 마시면 되는데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용대기 와네 지나다 변화 안다 그냥 가시아 배제다 사인용이 와네 안다 대통령 쇼룸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실려파 떠오른 추주의 송주시 필요한 것들이야. 아니, 미 뒤안다. 무시 송주 나스 뒤 가서 올다. 뉴욕 송주 조사리. 뒤 동거 관리야. 안다 떠오른 추주 안다 가져 나야 뒤기. 러주 영서로 차례미 삼을이야. 무시 또 세주 송어래. 무시 제주 송어지 말해. 무시 대미장가 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야다. 간다치 레다 삼아 배차리시래. 샌들샌들이 그건 다가 까면 쇼하는 건데 숨기 들을 수 없죠 이 다음 시비는 예외 잘 변해 자갈이 양도 다 대별로 다 쉽죠 다스 대신이야 지 다 선배 커도로 다 시장 주주된 게 있어서 이거 말했지 이네 샤배 커도리야 토덤 중에 있는데 다 멍구 중송아 샤 멍구 중송 변해 윤심시 샤구 중송 토덤 쇼리 다니 예외 잘이야 그게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고 줍든 가서 어디 두둠 시라들이 그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수리 소리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론리아 캠보 아추스니 콩 젤룰리아 시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눠리아 코랑게 구문 배트칼데 아 예체 그 배는 콩고 소로 다 배트 미즈 코러 배트 머니스 아슈니 시우 지금 다 칼레제베 차제제샤 서르야 로카시주 롬뇽 롬뇽나브레사 프라자오 님머레 그라이니 서르리아 로존체 차브크로시 제네오다 지 난조마이 냠신낭에 조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코너레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제레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다 쳐러 증강모스 투주 제네오 근데 이건 중타절이다. 다만 늦어차야돼. 나란솔도 냠뇽도 요 말이돼. 이내단 늦어차야돼.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돼. 코란솔 냠뇽 들었지. 깨야게 가서를 그게 담아 냠뇽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디 쿵뚝세 너도 규디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그래서 롤을 지내기도 와. 자, 근데 체인도 자네 아니? 담바점된데 구즈들라 소지 담해버지 아니 도지된지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네 송대 송소하는 시신 졸람 네 아니 얘기 비가 가서래 세미지 시베 이신건도 제제버도 튠직리야 침바 튠직리야 응건도 잔네 되는 거 봐줘 봐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 임버스니 디디 다 태고 틈을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그다 상계지 가서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도 냄새 견시하면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냄새 주다 가오래. 자 이제 이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스탄 인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속에 아니 다구이 가서 그게 주변 대가를 신받다. 론주 속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도 꾸세야지 추구 뒤지 이인래 어느 그게 샤르다 버치다 초구 쪽 꾸세야지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 이니 꾸이 잡아 샤르다 버치 대자와 용서도 이래 이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모니 구스네 나도 간다 샘런 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배 아니 자연에도 된다게 모니 이꾸래 샤댕이지.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려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Elwin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ulung lineage to Tengu Khenzhen Rinpoche, Thau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Thaulung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u.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ng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0: 아니 집지 탐지 좀 있는 자네 추근 탐지배 다 툴로 추바 켄데게 주다 사과를 다 투모인배 다 산지에게 변나 가서 우리 켄배 연대로 조지디 지도진이 이게 최 탐지 투지로 직접도 쓰기되네 냠진 대버지 어디 소 인사리
1: The reference to the Buddha as Bhagavan, which is translated as the Blessed One here. The Bhagavan, the Sanskrit term, connotes someone who has conquered the negativity. And here, the negative forces. And here, by negative forces, one refers to th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such as mental afflictions and so on.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of subtlety in the identification of these four maras, or the four obstructive forces. And Buddha is someone who has transcended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and is totally free from all the stains and limitations imposed by these four obstructive forces. So when, as a result of one's cultivation of deep insight, one overcomes and transcends all of these obstructive forces, then one can say that all the factors that obscure the true vision of the cognition are removed. And since by nature consciousness or cognition have the capacity, the natural capacity to understand, to know, and to be aware, so once all the obstructive forces are removed which impede our vision, then the natural capacity of the cognition is fully enhanced and culminates, and therefore one attains this all-knowing state, omniscient, and which is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Buddha's omniscient mind, and one of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s omniscient mind is to realize both the conventional, the relative, and the ultimate truth within a single cognitive event at a single moment.
0: Chumdendeda, Samunawa, Samusuzenda, so Chidashinigan, Chidawa Suyasari, Takawa, Topakawa, Induzane, Samu. That in Nawa Suzane. Yana tini chi to sibol cha chho yana dende ge da chi to dings ge nyoba chu sos yan te je jus ma som pa ba chenes won ju te je jus ba sam ba chim bo su za ne chang chu sam ba sa ya de shirib ji chang chu le mix ning ji sam jan le mix chang chu sa de le ya di chang chu kan da le tu chatu ne chi chi tu chi ne da ne chi yung ga ro sa ni ni zane da di chang chu ge lo du yi ge da chai wei yuan de zi zi da di chang chu ge su zane hai na da de ne de da dong ni da ba ra lo zhi zi gu me da de ne de da gan da yan yi shi ru gi chang chu lu mi su zane da pe ji 다만 있는 게 힘들어 쓰고면 좋아. 아니 닌지 심지어 잔두고 삼바, 심지어 두밀리 좀두고 삼바. 근데 이건 너는 탑식이 연대는 수, 파과수 전에 소지살에 파과. 너는 또 무슨 더 보다 예시 규례 된대게 연세를야 파과생 말해. 단 늘 저주서 뭐 사당부 가져오다 사이 연대 터뜨리는 지기 사주 원주 순 전에다 가져오다 사주보. 된데네베다 사주베 신습에 추송되게 아니 자주 삼바 제네스 원수 수잔에다 투지 시베 아니 가서 제 젠지 남양 민도 제슬람나 제마스나 술 처술 자 젠지 처술기 심제 심제 군에베 젠지 처술기 베게 식대바 지 제니베 남양 미동 사람 하고 제네시 원수 순구 원수 대니 수지 받으신 거 사무 잡아니라 나버 다신

0: 자,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다 뒤지에 감다 메바드 삼바. 지 주붕, 지 계정, 계디시 동스제니. 아바 숭배, 난기, 엔다 숭배 소지디, 엔 시징 숭디, 지기 아래. 자다, 제네다 렉자기 다 가서 렉자 중로 된다 렉자 결 된다는 게 다 산지 그게 최 탈산 지 야나래 엔 야나네 바 탈대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어 그냥 대신 네 가서 다 야네 베네 그냥 지 소유 Ini urus sukun kita, jadian ini, ini nalar ya, dah dewe, tahu, jadi nampak in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dia tu, juru cembur-cembur macam yang nama tu aje, dah sampai tanya cari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went also,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spiritual practice.
0: 다데네한테 링시 나마 소원을 지체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셔도 그게 다 잡을 분들이 아니 시진 숨체 다 대급이야 아니 진짜 다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지금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0: tena kabul na bore na bol kabul is lebe ni ten di de achi te di chhe ya mar ba che de ni mi du sa ne ko in sem din du sum bi ya de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 mind only schools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the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a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so having although they refute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inde yimba yidu sane da jumden de ge ene ka nalolia ana bena shijin shijin shung de dawo eo che tamje sune chajo sudun param sune namjing bhagi che tamje lo ene ngoni jube to le sene sun yidu sane dan de da jijin ba kyan na ene halam be che chadal du yare chadal dode be sta ding ne dan da da kada sem din ru she ji sheng ngun ne du si yidu sane da de ne da halam be chadal lo kada dinde yin be yidu sane da ene jom den de gomba moma de khare res da be ina ene wa dan dode gong ji gi kung ji dode gong ji lo kung ji ne da so ha ji de yim da da dode gong ji lo kung ji ne ene 시진이 너가리야 이는 최대한 좀 뭐니 매봐 소야 돼 아니 뭐니 미스 숨로 보네 아니 뭐니 매봐 소래스 대야 아니 동반이 쓰르잖아 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도 동의 각자 각자 대 시도 동의 동이 세네 거다 숨이 아니 미르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가지다 가서래 샹왕 쪼든 뉘제체 다 가나 가이네면 샹왕 쪼든 뉘제체 전에 다들이 이미 늦잖아 뉘제가 당 아주 편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자 들이 이미 늦잖아 다 쪼 샹왕 뉘제 샹왕도 쪼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니 강게 동아 가서디 에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셰 군다 저 손배 남겠다 때야 신용셰 군다 사대 리버 각제 각제 군다 셰 어다 샹와 아니 다 타마다 그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각제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 드셰 전 어디 신이 숨 셰니 어다 드디 신이 숨부디 뭐 숨 셰니 다 뭐니 숨 셰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모유 동수 매달을 요래 있어봐 아니 샹왕께와 모님 해봐 아니 군다 아니 세니 모님 해봐 아니 용주 전타봐 모님 해봐 신당 모님 미수 숨으로 가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모님 해봐래 쉬어 좀 된대 또 숨바래 마다 다 지신바래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팀이 러미 이렇게 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숨 치숨하다 난 좀 이해가 매버 신에 담제로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모님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송어를 마도 다시 좀 하게 하는 거 말이죠.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0: There is no need for a third factor. Anything that is born, that has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will eventually, over time, will decay and cease to exist. So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at subtle impermanence of the moment-by-moment process of change that Buddhist understands all conditioned things to be subject to impermanence. All conditioned things,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So this is the first seal.
1: 단전에 삭베 규중 동해니 세대리 다 뉴지에게 취 타다로 아니 동해라는 시리에서 에스게 말해 다 뉴지에게 취 나라 야 대세니 친 뉴지에게 취 컨시 규 다 마찬가지 게 되는지 이봐 이나 그 제부디 규이 샹왕샤에서 와 되기 시작해야 되게 Dribu di gyu yi xiangwan xin yin ba yin du zane gyu matakwa le jie be Dribu di ko reng shu gyu to matakwa cha rukyo ar isi Dindu yin du gyu tadu marikwa chinji logo lo Dan di marikwa le ya da matakwa loy yon yon matakwa loy da yon yon yon to kabare Da yin yang da di sibe zawa che gengi marikwa xia yin du zane pezi da 친지로고도 친지로게 다 로도래 로도 셔규래 제 토미 꾸지 슈네야 머리발이야 마다볼로던데 숭숭구야래 네 다 간다 안다디 다 다도 짐베 로사디 친지로고 로래 디데 이베 인두산에 다 머리바 친지로 로버도가 디 럭시 사송하다 럭시 대왕기 두셰베 최디 럭시 디 샹왕제 사송 Dindayi mbayi dhuzhane, ko gyu chinji logi, lo chigi, ki dengi, lo di shiawan chenji, yin chenji ala, dungyo yara, shiri chenji. Sanjitam chi dungyo.
0: Then the second seal or axiom of Buddhism i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 this does not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all conditioned things are subject to suffering. Within the conditioned things, on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hat are contaminated and those that are not uncontaminated. So the contaminated, anything that i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nature of suffering. So here, primarily, it refers to those phenomena that have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다 안 디지털 아니 저도 최선제 동시 단어 봤을 때 다 되게 다 다들이 모티베이션도 시행을 자네 군답에 다도 다와 사실도 와 저다 디그레스럽나 다세하고 아니 기지기기 그 직비더니지 처비하래 에 풍불로 떼네 조셔버 지금 척이 와래 레디인에 아니 천지를 치료도 주베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다시 치료 주고 쓰기면도 다가다에네 야 더주직래야 다 다하세야네 아니 풍부 제주야래 풍부 가서 우리 요주야래 풍부 요주야래 이네 가난서 놀래야 아니 나 나에네 신주인 백걸렀어 나랑아 나다 대단히 이게 미지게 나는 나베 그도록 쓰잖아요. 롤이야.

0: religious harmony.
1: Benna Sanjeev Chebarang Nam Chashane, Tekwa Ko, Dagan Shingi, Dundeshun Chashane, Dundeshishane, Yongdegavari. That Sanjeev Shumden, the Dumba, Tetam Jig, Dumba, Dumba Shumden, the Koranangi, and Runglug, Dawa the Karaslona, Umbe Dawadi, the Yungu Yare. So, did you mean to say? Tak korang ke jenglu di jangjang mesumar, tujuh kamu dah mabat dah tuh ni, tawa macam tu sungguh tua. Sebenarnya ini pun tu, cuma ni dekik cuci sungguh di kasur pergi, sesuatu macam tu korang ke kandaji kembali ya, pasu ko rawang ko kau ni, senda ke tak ngoleh, mesti macam ni sungguh pun mahim pun. Sure, 뻔나 지든 거법보 가서 우리 뒤전 거실이야 지든 거법 떠주 시아베이나 하장 그 전부 썸네야 그게 판도 전부 그 땡땡이 물어봐 다 지든 인류 대응하래야 지든 거법보 매매 떠주디 미스버리 다 뒤전 지든 거실 하래야 지든 거법보 매매를 시작해 떠주디 전부 영에 달라 지든 거법보 시아시베 떠주디 미스버 차루야 자상가 서브 미스스 대아디 나 양데 응이가 타는 시아고무로 삼천기 에 출루 패셰 다 출루 쪼셰리 패셰리야 그 지그게 에 떠줍 직셰 떠줍 되기 줍드 럽셰 직셰 니누와 자다 럽셰 탈이야 패셰 지브레 미상고 쳇과야 참바 닝지 쇠바 초시 这是彻底，哎，你，呃，修三昧那结果多啊。在第一点的，呃，主尊的修养，主尊的乐事的修养嘞。但乐事的，没什么嘞呀，就素养就大，乐事第一点乐观呀，就认真的了，哎，你没找个，看到没被开发嘞，这个了，你这个我不要嘞，第一个我不中国嘞，是哪么呢？这个乐事的，你不采用的。 这个呀，这个我们要买的，他都等于那个工人嘞，军队团的这个要的，现在，但不行呢，这个呀，老子的宿舍上学去，懂不懂啊？在军队里头，德州的驻军老子你去，但驻军老子的学员的，就是他们了，什么都没说，现在要买的，所以说看不到那个结果，他呢，但看人不的，看上得了手续就下掉了。
2: 得住个十六，那么一呢？还是一样，十六下土的，南北得住的，他还是十六的。南北人个哪里吃下呢？五毛被得住的十六的，其他毛被得住嘞，多的被得住，多的被得住嘞，三三被得住，三三被得住，三三被哪里呢？南边被得住嘞，南边被得住，十六的，另外这些。但等呢，五毛吧，五毛被哪里呢？他那都让人写干的嘞，他那都是些明星的，他十六，抓得住啊。
0: Even in the context of Buddhism, we speak of four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Vaibhashika, Sotrantika, Chittamatra, the mind only, and middle way, Madhyamaka. And also we speak of the three vehicles, or the two vehicles, lesser vehicle and the great vehicle, and so on, all of which are attributed to the single teacher, Buddha Shakyamuni. So what we have here is a situation where if we were to ask, what is exactly the Buddha's own final standpoint? Why did Buddha teach such diversity and sometimes quite opposing, contradictory teachings in his scriptures? So the Buddha's own, you know, final standpoint may, from the point of view of Madhyamaka, be that of the middle way philosophy, but it is also a fact that Buddha did teach the teaching, the philosophy of the Vaibhashika school, Sotrantika school, and the mind-only school, and also Buddha taught

바지기 고야지에 도가 이내 대기 쉬면 늦으신 안듯이 런신 똥바 임바섬 좀 메셔고 런신 똥바 임바 쉬에 타네 드르르 쉬에 로디 이내 타고 검수다디 딘 제베나라 드르 송샤 드르 댄수기 되니스 턴 담바라 최 탐제 깽가 매바 타제 우메 시수 냠바라 샤데스 다 냠바라 샤수스는 라디가네 곰고르바 냠바라 샤데 대낭래 군소도 사이 숙 찬다 빼제기 정신 요소 타고 꾸르 검신 것이 전에 와다 간다에니 나랑조다 지 땅태야나 인스체니 더번등에 먹고 열어디 초간등에 먹고 열어디 이니 지 하체다 티 인스담배 마제다 하체다 티 사마 여바서 좀 미쳐와 당부 마제 용서디 시디 이물라 타고 지지 풍금 시잔네 대라 때네 딱에 등이 이제 나오 냐베 마제 찍어 버려 마도 에 다가서 그지 탐해베 실도 저기 풍불라 때네 따셔베 나티 방바 가서 우리 그게 나오 냐베 로 슈베 철 따셔베 소리지 자니네 말봐 이물 샤베 명물라 타베 전도 담을 샤데 버지 대인물의 야구지 샤네 산하 야구 중소나 레균루도 스마 투윤도 애니 나스야게 세계주 투윤도 인물의 샤데베 풍금지지 대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야 샤인구도가 자 디디인디 인물의 샤데베 풍금지지 싸바지시다 인물의 샤데베 시도가 다 디니알라 떼로 걸로 구도가 나한테 떼세 떼로 딱 들어봐 자 딴데 다구의 풍금지지 시대야디 뭐보라 타과도 차요 말이디 이네 명물이야 다 타과르더기라 근데 그래서 타과르슬람나 니알라 마다구의 풍금지지 되게 안돼 니엘린지 풍부 되게 홍로 쉬우이면 안돼 사제 니엘린지 풍부 내뉴지 샤왕자 쓰대하디 빼디 파 런신 똥벌 파 가서 우리다 디땡리야 똥니 곰네 똥니 곰베 아니 냉올이야 가서 냉우정도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고 풍부지 뒤에 파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냉올로 정신 똥배 가서 그래 그 똥벌 즉 차이야 여발에 뒤에다가 나올래 풍부지 뒤에 마다고 풍부지 뒤에 파 뒤체 근데게 나와 똥산 샤시도가. 다 뒤앙네 똥니 냉배 로 뒤니 다들 되게 쎄. 特殊教我干的 等于这个, 他这五名细数, 娘把他下的, 提案来是的, 提你爱的, 落提你, 主席前的, 啊你, 他给我娘把他下的了这个, 工作都来, 数, 塞他的一把的, 早就这一把人的, 团团的, 团团把他健康买把来, 工作都来, 数据, 古, 光明, 是啊, 但是两个什么都啊, 俺参谋了, 这个俺参谋了, 我说, 지금 초건 된다고 지금 멍구 요아래디 이네 똥니 과리야 샤라 토나스케 미시바 아주 연대기도 봐 자 근데 인베 인두 대기인의 공도 쉬면 되시시니 상한 냠니 생기지이나 똥니 그 따와라 냠니 여버지 내버도 고구 요아래 마도 다 상하 최 내도 캐워지 쟁에 이나 똥니 그 따와 매봐 탐 해버리 다오 동이 다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난저바 산된지 나래야 섬섬의 다원 중에 여바래 우마베 다원 중에 여바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다와의 냠용 여대버지게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래 마도 웃음 걸은 그 다와의 냠용 매등에 지 시간 가고 그러지 않냐 그래 매버다 가사의 담이 락바 떡배 다와 연애 디 평균 요만해. 최저 단위 차라 그런 것도 없고요. 나 최저 차라 수월해. 나 무슨 그런 게다 최저 단위 따와지 요구요. 든든들 따와디 아니 가다베 시리군 년볼로 기하지 영원래야 정조 없음이 있으면 좀 뭐죠? 영하여 말봐. 자 든든 인도산에 나냐면 세겐디 파르도 침배 남기 가서 그래. 님불디디 가다 냠어도 취득을 지다 콩도 취득을 지 콜을 취득을 지 구유하려면 되면 그냥 켜는 거야
파르도 심벨 안

0: lungmi chusasen kirim premdo wa ta de yimi dzane dinde de ta gashure pge nangje thosum kangle char kangdo nosadi nyume shitche rwada ta nyume wese ota jizane konde tamje ki chibaborodi nyume wese premdo wa chazanga de tamje lo nyume wese ki zanam te rangda shadebchi sa de yimi yindu ta Oh, 지메 그베 네급도 여르데 이네 외세 코랑도 지메 레모니 와 얘는 타고 예상 개바 사드리 이르자네 드우스 드뷰 연된다 디니 다 가소르지 고소 토소소 가자 지레다 가다지 사오숭기 나발레 샤데바다 샤데베 네급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지디 딘딘데 예상 개베 정신 대절바 这里就是那宽窄的路，你不认为多啊？马就四百块钱一年的，马大伯块钱一年的，他不一个，告诉你不给，就三万多，他三米五公里就学这个一年的，得他们家了，牛眉月色个二百年级。加上个，有句月色个我呢，你不做多嘛？这边，宗师，习的西南，你是学云的，但西南个圈子他们家了，习。
1: 宁美月色他们被写吧宁美月色日本上的也上街吧提那么的下的下去这里能是个学他们叫做也上街的东西不去这地主用过来故宋土地经过地人心也能也不到那广播地太阳剧烈到处碰过一样了呢作为上街那路差即使看那忙不跟成就身边经过你四处见到妈妈给
0: 메론크가 루브르도 주다 겐지 사르도 계신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다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댕이지 이번 일전에 왜서 드마체스 저 딘데 인디 코아다 냥엘렌데베 최탐제 옛에 마게라 차와 제네베 규모 때와를 세고 이런 줄로 소베런 신 옛에 임베치스 예상 개별을 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제로 대메 아니 하루 여자봐. 정신 얘네 임배치 최탐제 정신기 양할랜다봐 대. 양할랜다봐 대. 천봉안의 용해런시 풍봉안의 인해 상제. 남불시버신이 전주서버 시이런신. 유신의 제별하무 시이런시 원부신이 전주선배런시 뒤신의 제별하무 시이런시 류기 원보다 남불시버도 유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런신. 당시에 무신의 초묘정신 이게 나발시에버는 정주고 쓴 도주 꾸두상부정신 율 최 늦어든 뒤마치니 최 자원모 꾸두상부정신 대단장 예내 몸바로 속으로 상제배정신 인기 테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양대서야 남기주고야 말하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라 대단시리 테 남기주고 마이노스 대단 소수 뒤순다 감수로 속으로 늦어든 뒤마치에베 최 탐제 랑게 셈레 그나메데스 다디 카부무데네 셈자모소디 너가 튜문가 가면체 다 안데디 랑게 셈레 그나메데스나디 다 눈메 시바텔 삼다네 티 라나 티세 티 겐도 여데바 저들이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떠와네 사제 정주 디니도 지제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엔중어 지게도 최 탐제니 Semlin Neso, Semlin Nangalin Neso, Nangani, Chile Mineso, Shinjua. Din Nanga, the Chin Nanga, the membership.